0: 가 자 XFM
1: 사우나 수가롤 가요구 속간 결합이라고스 X 리라고 수가롤 아랑한가 그렇다면 하고 왔다 아 그라고 뭔것 이또이 익사이팅